0: 빵.
1: 너라 너라 잘 먹어.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시.
0: 그래서 오빠
1: 뿐 사사에. 그래싱 뿐 뭐든 깡갱 깡갱.
0: 아름 뭐 오빠 백궁. 오빠 너무 생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까 가랭가리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토꼬. 뜬 와룽 너뻐 미니마르끗 쩍갑 낭기 그레이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이 GRES 디보초 그레이스 마이얼만의 고급부도한 쭈꿉 구나아키 해피 강구 녀켄 QR굿 무리 프로세스 transaksi dadi gampang, cepet, lan aman.
1: Walah,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, Den.
0: Dudu Bagong.
1: Walah, nggih 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,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